can never be another like me. 보는 방법이 우매시 정신사서 Mr. B.I.G. 쓰고 줄인 대감님이 All eyes on me. 현실 TSFG 붙잡고 당긴지 You heard. You know what's my name. DJ's a heart.